Om mani padme hum.

지명이 맞았고.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요멜 화상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상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0: 시세 강리 매도 아르웨트 베가라 송셈 드웨 멘종소 루니 다스레 나웨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데레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 지 시시 베기 싱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베 논진 규 미판 편단 대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편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1: For more great music from Calm Radio.

Sonam ki, dola pencere sanki, dobra şov.

赞，请个眼。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

어디 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교매 파산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파산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봉제 남예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때를 라덴 도르지 뷴더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 균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

Oh, man,

金藏缓旭日，游戏莲湖蕊，善会得密因，畅饮学士路。如是广大地，永胜乐清凉，利众月应现，愿领月花喜。福慧二云生。

소디 사손 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젠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체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케 미판 편단 대회 제세기 셴벤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무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Aman öbeme, aman.

Om mani padme hum.

소디 사손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삼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결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와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

Aman abi, aman abi.

Om mani padme hum.